0: 빵꽃에서 스웨덴 나르시다.
1: You listen the best radio in town. Optop, optop, optop, optop, optop.